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담례하시며 당과 인민의 특별한 관심과 기대 속에 열린 사회. 김정은 동지께서는 애국의 기치 아래 굳게 혁명적인 대중운동, 사회주의 애국운동을 맹렬히 전개하여 당대비 결정 관철을 위한 여정이 그대로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는 청춘의 위험들로 충만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